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7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시의 장례식이 수도 테헤란에서 4일부터 열리고 있는데 6일 아침부터는 관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테헤란 각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메네이시의 가족도 사망했는데 손주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관도 보였습니다. 운집한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든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6일 아침 국민에게 장례 행렬이 통과하는 테헤란 광장 등에 모이도록 호소하고 있어 많은 시민을 참례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시의 관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성지로도 알려진 중부 굼으로 향한 뒤 8일에는 이웃나라 이라크에서도 장례식이 거행되고 9일에는 이란의 북동부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하메네이시의

0: 아들로 차기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시의 동정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아 9일 매장에는 모습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나토에 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한편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6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는 현재 국방비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궤도에 올라 있다며 유럽과 캐나다가 국방비를 작년과 올해 총 2,58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40조 엔을 증액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유럽의 방위에 더한층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받았는데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EU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700억 유로, 일본엔으로 약 12조 엔을 그리고 내년에도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할 전망입니다.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미군에게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회원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 차원에서 결속을 보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군사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의 첨단 기술이 일본의 재해나 물류 분야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국의 기업 등에 의한 새로운 연계의 틀이 출범했습니다. 일본 우크라이나 드론 클러스터라고 명명된 이 틀은 일본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등이 설립한 주일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출범시켜 6일 도내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통신 상황이 나쁜 지역이나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인기의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에서도 재해나 물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새로운 틀을 통해 양국의 관련 기업 등의 연계를 뒷받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틀에는 이미 일본의 4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의 카테리나 야브루스카 회장은 전시하에서 탄생한 기술이 민간의 목적으로 전용돼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시민 생활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의 명예이사를 맡는 오카베 요시이코 코베 학원대학 교수는 양국의 유대를 진정으로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리타 공항과 도쿄 도내를 연결하는 철도 접근성 향상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정부의 검토회가 2030년대에 공항 주변의 고가선로를 새로 정비하고 특급열차 노선을 복선화하는 등을 통해 철도 수송력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6일 승인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앞으로 활주로의 신설과 증설 등을 통해 항공기의 발착 능력을 약 1.5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여객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항과 도내를 연결하는 특급 열차는 열차에 따라서는 피크 시간대 혼잡률이 1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안은 구체적으로 케이세이 전철의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선의 일부 구간에 고가 선로와 신역을 정비해 복선화하며 JR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달리는 나리타선은 기존 선로에 더해 스카이 액세스선이 사용하는 선로를 활용하는 등 복선화할 계획입니다. 또 케이세이 전철은 2028년도에 나리타 공항역과 오시아게역 사이에 신형 유료 특급 열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그 후 2030년대에는 도에이 아사쿠사선이나 KQ선을 경유해 하네다 공항까지 직통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세계 4대 그랜드슬럼 중 하나인 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4회전에서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세계 랭킹

0: 빙 1위 아리나 사발렌카 선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4위인 오사카 선수는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4회전에 진출해 5일 세계 1위 사발렌카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였던 오사카 선수의 현재 랭킹은 14위로 하드코트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와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는 우승 경험이 있지만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는 이번이 첫 8강 진출로 익숙하지 않은 잔디 코트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선수는 8강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체코의 카롤리나 무호바 선수와 맞붙습니다.
1: 남자 농구 일본 대표팀이 내년 개최되는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 최종전에서 한국에 79대 81로 패했습니다. 내년 개최되는 남자 농구 월드컵은 후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예선을 겸해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1차 예선은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겨루며 세계 랭킹 22위인 일본은 지금까지 4승 1패로 2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6일 최종전에서 세계 랭킹 56위 한국과 대전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일본은 통산 4승 2패로 조 1위로 1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만 경기에서 일본은 17개 턴오버를 허용하는 등 과제가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2차 예선은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하고 상위 7개 팀에 들면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에서는 책임을 지고 한국축구협회 회장이 6일 사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결선 토너먼트 진출이 기대됐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끝나 탈락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홍명보 감독이 사임했지만 한국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6일 사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手袋は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죄송합니다.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欲しいんですが.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죄송합니다.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가사가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가게에서돈을지불할때점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카드와使えますか?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는카드는쓸수있어요?라는뜻입니다.
4: 카드
0: 는여기에서는신용카드
4: 크레딧카드
0: 를가리키는데요.사용하고싶은카드를보이면